0: jamun sa tabung tabung nanya benang no kono itu kulayu na no kono gati kai no kono iko tongmane borbonai nangli ya no kono tuku ka aku kang layu mana je doliyo tongne ro khaja bo khai no bangko go ko tami am te tongne khajo tong ta kisya tami bo abo khai rong no ni tong go bakta ngajo kai ibu hinli ya thabo thangli ya abo ni bini je forum kai o ᱛᱟᱜᱚᱫᱮ ᱵᱮᱢᱟᱨ ᱥᱟᱢᱟᱱᱤ ᱟᱵᱚ ᱵᱤᱱ ᱯᱷᱚᱞᱛᱟ ᱟᱣ ᱡᱟ ᱟᱹᱜᱤ ᱨᱚᱞ ᱱᱟᱜᱤ ᱵᱚᱨᱚ ᱵᱩᱥᱛᱮ ᱜᱟᱛᱤ ᱥᱮ ᱞᱟᱠᱟ ᱟᱨᱚ ᱛᱷᱟᱝ ᱪᱩᱠᱩᱭᱚ ᱟᱨᱚ ᱱᱤᱱ ᱱᱟᱦᱨᱤ ᱛᱤᱧᱤᱝᱜᱚ ᱠᱟᱭ ᱱᱤᱱᱤ ᱡᱚᱠᱚ ᱥᱟᱢᱱᱟ 아버니 너 어찌리 타고 이제 아버니 야보 그니까 아버 그라인게 그라이케요 찌리 타기 봐도 야보
1: 우토공이 탄 거. 자양이 탄 거다.
0: 아 그래서 자양이 탄 거.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번 하면은 그 별로요 우토공이 탄 거. 아 이제 이거 나 무슨 아서 그라인 마망 나니는 거기야. 그래서 좀 뭐뭐 찌리 봐도 가함. 아버노 만난 얘기 이거.
1: 아.
0: 자고 그다음 때 파이팅 해지마. 그때 테크놀로지 몰로고. 마이보낭콘, 라낭콘, 나낭콘, 힙낭콘 대박지 아버 그다음
1: 파이팅. 자고 무속세 무속세 낭리야나. 마이 낭내 보통어. 마이 숙내 보통어 제카이내 보통어 저도세. 신이야가나.
0: 그라이 마망. 그거 그라이 마망 신 모르고 날리지.
1: 그거
0: 아기도 또 이콩나 난거래 다음 또 이콩나 난이야. 이거 박사 요거로 보다. 아버 콩나니 뭐 이제서 목소리 그냥 탄까. 그러니까 가는 거 이거 너무 많이야. 아무 판어제. 그래서 그 이거 콩나니 너 요거 만에 가도리 정말 정말 박사. 콩나니 고가 하는 게 실례 탄거지. 아버 갈아이 해고 갈아니 아버 또 탄거 예 사사가고. 아버 아버 하이요 갈아요 엄마가 또 콩나니 거기였음. 제마서 저티니 칸이 나고 고독니 보다 동디 대승 고통노 가이마노 아로 칼아요 칸이 나고까 아보 소기 이야타이코 응 제버로 첩첩모녀 뭐 까마막타 정고 보우 저라 함이노 보타이차사 스노 바스타이마노니야
1: 흠흠
0: 가무슨 저토 자가나 야 자이마나이 아보 하이키 동칸타이 승아보 마네 카플라뇽이 창만타이코 아프이코이니까
1: 아
0: 아서 저티 가지는 매담도 무이도
1: 참마나 아오 함말레 함바이 Belainah hambai cini tak kong no, aw, aw jessup kelai lama sana kutuk ni makai, neng ceng jatun si kelai sasa kaya example leba funuk mu funuk maring ka ceng reduction eba sale romarok discount romarok ceng naima no, jepur ceng kena wo reduction neng goh ni ne ceng mani rok pada thangai, ceng nu goh reduction no bom hai mani pal, jep mani panang ka ham nu goh fia abo belainah hamia. Abo pal number simino kubun kaibono order zago. Gating reduction of money payo aba sale romazaga aba discount romazaga money payo a money jepropano haimian long naibo. Bo kaham kibono discount the glacamo palimi ani bagise bono discount the way comiri abo kai mafalo. Abuni bagino omahino chinilang majes circus and kalai shasake manamusungo sung song mung chamung manamusungo. Apa bo? Cini bagai kutuk ngiyo. Hello. Hello.
2: Hello. Banyo salkaman pandau belai ke Pungkaham.
1: Pungkaham tak kuk Robindro.
2: Yang Robindro sih sangat parani bay.
1: Oh, lam sugo pandau.
2: Bay jangan sini suka. Karang kena kan wushu hai na bay. Banyo. Engkau belai ke ham bay.
1: Ham bay. Ham
2: bay. Ya sana rawa saka. Engkau seng. Like a sack, like a mamma in a busser or take a ham ham ya, Sungomo, Haimana now. I do by Sung Rook soak. Bevan and Saitanka, Hepanang, San Tacham Savan. Rook soak. Busuke un busser de ham ya, head a by. La Angle like a sano, Rogbo, Manani like a sano, Ham Nani, Hada.
1: Oh, Piabo,
2: Yavano.
1: Sini langma tong sak no, sang no bugi di tango, aba sang manja di tango, hai de bana.
2: Eh eh. Engka agi ni di no, om nung zago, hai de babai. Ru ngu man ang, susu kanaya ta agi ni di no, busuk sa.

딱 불나고 장네 코랄 그나가 가미샹 삼바 그나 다시 건너 다시 건너 송골라 건타니 코랄 그나가 마바리 삼바 그나 다시 건너 다시 건너 바할래 생각래 내게 다시 건너 아 무나티 그야 그시 건너 어 그야 그시 건너 오늘 카리아 분여 카르가 딱이사 함랑가무 꾸지고노 꾸지고노